0: 多喝点啊！好嘞，谢谢。哎呀，
1: 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哎呀，
0: 用。
2: 这啥？
0: 哎呦！走。
3: 行啊，大伙儿都在了，咱们得感谢招贵大叔，把大伙儿都聚到了一块儿，而且还给咱们提供了场地啊。大伙儿听我说啊，今天呢，如果你们的家里边人送不来粮食，大伙儿就不用回去了。大哥，来接，
4: 走。